까다이더부 쩨뜨나 티루그니 암암 앙안 가이리바 싹 우더베이 붕우 우흔비로나 나이다 난기스잉러바 싹담 마두드나 오이적이 쪽타라바 타와이기에 빈바 손절이 난기나군 펑흔비우 정자바 이붕우 난기나 쿠야다

박다가 야부간 비바 타우자기 삭담 모이리바 헤랑 러비우 빵러비나 나이네 카차리 빌레랑 타우잔비우 또러비나 나이니 칸나 삭적이 난게 밍린다부 제제람 시아람

마다 응시다 예가이로 산독접을 유지리 응시기 예가이로다 로가축이바 세이삭바생디 베나 예가이로다 동브람비라 이말리 바쿠세다 아저베세다 수르상깃 성감기 세이삭바생 세이링바 오시 사마린드라 라이솔 이세기 세이삭바 반조범 샤마데비 세이링바 비조이 동브람 라이솔 이세기 애니슈바다 톡촘 비스마싱 세이링바 엘 도렌드로이 라이솔 이세기 에로이바다 하우범 프로밀라데비 Sayingba elangbam inaucha. Arun mithauram tabiribasi Akashvani Phalki FM Sangai channel digini.

0: 부부와 부부가 강릉 하이리바 미식인 골지디 아스 보제가 얌타이나
1: 오이네 얌타하니 영어 고비 한감 하와이 무비 하와이 타락 막은 추우는 다리시니
0: 아 코이게 두데디 행골 거이 분디 라이르드나 피 퍼분 퍼와 말랑가이네 레이테 고부부와
1: 아 레이테 레이테 레이테
2: 까나까나 눈에 아들 라이브시고
1: 아 이분 못 한보
2: 에 타헤란이네시디야 아 얌바 얌바 작비로 작비로 얌바 아 누파무사시디 까나노시디야
1: 아이 이슈누파니네
2: 오
1: 마기 닝아이데기니네가시 이나오기 낙타 야우레입샤
2: 카리카리 마기 닝아이토리바 카리노니 슈누닝아이토고 헬버바
0: 아두 부르푸푸아 푸푸디 리기 보제얌네 사이
2: 사이
0: 아 아두 잉블라이니
2: 오 부부는사바 리기 보 잉블라이바과 잉시 아두부 홈시간지 부부시 학상암더바가 리세 마랑카이나 팡드레네 코이누아 아두나 아레이브 카라당고니 잉바타레코 라오라오라 성오라
0: 호이 부부기데 레이바카이도아 아두 잉크라기
2: 슈나 락톡터나 락보니나 카리카리 피자가니시디에 에이 부부 코이기 스와이다디 나 코이기 아두아이기 아하오 바차포 아두 팡데코 상고음 순비 산디 아니레 상고음은에 글라사마맘 탁시코
0: 부부아 아이디 상고음과 맞다 탁닝데다 부부네 사바 보칭도아 아두하니 잉우시
2: 잉시
1: 아난 나한데기니네 이나오기대 자치 하이드네 니가 인도 미시나봐 자하바 탁보로 정보나 되네마
2: 바래 이수는 잉잉아부디 라오라라 잉우시 라오라
0: 가동나는 부부와
2: 에 솜다 마닝구나 장치 라오라 아
0: 부부와 부부기대 레이리바 싱세야 거리노 마탕마탕다 하이비요
2: 하이기 예우용 뚜 Selebani se si morang atani masakti tong antong aliko tu amasina mamai si loliko aduga simna mamai si lunda bi li mapum na hapa sidana chakri le tu somdana table macam macam le tu uraba
0: aya chokki si di ampase yi popua popu chu chang si lo tu si phase dreng na
1: popu di am uren he udri ba isu na ne adom yengu अरे वे मके शुनो भई एंगौरो को अमुक सशी का हाय पयारो को
0: पुपुआ सिकि चौकी म कोंसिदा अ चौबली म याविशा सिबु करमबलीनो
2: म सिगिलिस रो सेसे सि लिपोप हाबदु निको यंगयंगजो शुनो पामबयो सु इपुने पीदो रे बनेने
0: पीनो द पुपु आईडी पामबगिनते यंगनिंग बा खंगनिंग बगिने
2: होयदा Isuna ahai ahai betul, aduh katani, pupuna takadori besisu.
0: Sigi, aku iba iran lantam yau sih na, sibuk.

HIV가 사고는 행리범이오이신부 한탄에기행바 아무디 따티 다워이는 더 위로이다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브 더웅싱가시 사타람라보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오르범이오이신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범이오이신다 따티 다워이는 더우바 마코이기 마랄마 돈 프로퍼티 문나보 호나라보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더우바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Hongbigani. Online a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ki website is sung like a complaint of Vig. HIV Eskimaram the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g.

마당도 아목 로코트리 낭그 댕나름 잡아 필마 쓰다기 이세이 칸비륵바 SMS마 SMS 타비륵기바 미요이나 헤크루즈마야 이래까이다기 발린 강엠범 이세이 이세기 세이삭바 사다난다 세이딩바 사나도닌 토자마디 세이랑바 고고비

0: 서 통제 신다고 봐 하더니 리행되는디 레이제닝 크레다
1: 이행보다 얌신거다 보디 말이 오자시 실 이버 피제 끼리 이버 먹기 어두가
0: 아이나 하이자 봐두니 마야암는 응시비 봐두니 아이나 밤자리바 아이 아둑 얌나 하이토이싱 토이바수 낫자디
1: 아이나 하이바디 까리기노 아둑 얌나 뻥누리보 아둑 와네 락트가수 설카하기 돌없이 아둑 러브야반
0: 아이씨 아빵 바다라바
1: 나 사이노 우레이디 아싱바 미만디 하이바시 피지에 뜬가옥서바 아와나기 마미가수 아마뜻다디니 마이통두다 예응우네 아이 코이기 록록 라오라바 살람 시다 동락리바 공음 두보바 온통 나시왕 크레하이와니 코닝두
0: 아이 나시디 온통 나 아와 누가이 아니나 뿐바 누밋 아마 하이바도 오이래 누가이 바네디 사룩 야함네 헬리 이나우 누바 파라 아마 땀비바 굼따오이
1: 아이나 그다음에 기노다 아이 코이디 쿠따 사자 이빠이바다니 빠이바이래 바다 사라헨게 도리바
0: 아이온다디 마말 얌라바 와이 막타니 하이비리바도 분시시다 가오가니디 타자드 아이기 한바누 미시다 람담시다 한바 사캉나바 마학투수 아돔노 오이비레
1: 아이기디 한바나티 헤 럭나 비르노 쇼홀기 따 아이코 로이네 칸이 샤우카트라바 쿵강시데기 헨독자드르바시
0: 아이나 카나다노 따따오가 도리바 아이기디 아생바 타모이니 하이제리시 라나 칸비간
1: 북실 싱크레다 정크레다 하르가 반 마이레 어디더기 연독드는 신분 파워 부기방 막든 공강시에 마코에게 아와다 파티범 동아이 크리 어디나 아이디 가난도 타자디 오자수 타자디
0: 아이디 공강시기 아와다 아빠 맹 카츠게 락자베니 아이나 앙암바 마카이 아이부 타우나 하피요
1: 아 산싱시쇼 염더 까닝만에 로이레 떠오르시 아도 아이망 타르게 락비로꺼 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0: 나가 타박 아마 갖다 살루키게.
1: 아, 또, 아이고, 꼬비버기 마람보.
0: 낭세, 나 학 파워버 타디. 낭기나 타우세, 온 톡나 신크레. 라북금 토금 실, 스쿨기 와이 싯람센. 나 학다 포타디. 와람라니 하이드나, 미쿱 아마다 포타와이드나 꼬비니다. 야르보.
1: 아, 야르메다.
0: 또, 아이 살루키게. 소가세, 닝 티넬론 실루꼬.
1: 아, 메다. 와리시 강릉을 잘라 마귀 와이싱어도 보 가리가리나 아틀레이 방학다 가나이다 다우리바 아이기시 티드나 가리금바 마누 방금부 토어버디 가자이다 쿠팡나 타기 가이나 하르카드라 이씨 군시기모 망드쇼 와와라

0: 당자게.
1: 예, 까리누네 하유네 하유네.
0: 타벌기 바지시부.
1: 아, 라이키드레 꾸이레 라이키다바. 마기 바지나 떠오름마니 저우다로리베시. 마파 라이키다바두다. 쿨나 와삿 와놈라가 망원다 떠오한바니. 마기디 그나수 라이트레. 타벌나 까박까박 삿파헤락바다. 마마수 라이키다바니. 마라이브 야암나 티라바. 마비엔 마푸네 욕바니. 허직부 마푸도수 야암나 깐나 나두나 호스피탈인데 레이리네.
0: 아스 마기 마라이벅시수 빵파파바디나테.
1: 아두나 아이코이디 마다 마유마이카이 파할닝나바니.
0: 마기 다막다디 아이수 앙암바 호나가니. 아이나 랍톡크라바수 마탐자나 아이부디 강한비우코다다.
1: 아두부 한덕티 이랑 아마 떠윈해. 마기 강나바 라이브라 강디네. 피샷 빅링아이데게 샤캉나자락바 말리카수 나이브응암르로이 하이두나 루홍크라바니네 한덕다. 이 오자말리야 생가나르쁜 맛담모이래. 아이나 성공도 비전잉은 키드나 떠오버니. 아 이붕샬라게 자수하오나 탁도에.
0: 따또말로 카레 도이네 라오꼬.
1: 에 카리기 락뜨그뜨기 살레 살레.
0: 톡바니다 마다 마탐자나 마윤 팔아버디 파가다바니

0: 아이 시부 끓이고 있는 오게
1: 끓이는 냉탱봐 난게 와 시부
0: 이봐 말레야 타박도 헌게도 헐로이 아이기 아닌 바긴 바 카이 암나 보리 마 아이기 눕히니
1: 아이주 컹이네 난게 눕히니 하이바 난게 와세 따바 아이 암나 와이 말레야세 뽕이 나다바 있었니 하이나 아이나 컥컬로 불러있디네 인도움 자두나 와는 욕자럭 부두다 아이나 이찰르기 영암바 마땡 카다등 빵 붙다니 파레 파레 낭나부 누가이나 덤비라바디 이사는 게 말해봐 야암나 파라바니 말라야 에이사르게
2: 다짜오 나이코 에이자론 키게
1: 에이자르코나 턱르게 낭 이네가 닝템버그나 하이버세 야나르바 사르코
2: 다짜오
1: 이북는 낭기 파나나부 떠오그니 이네 에이사르 닝템바 낭 말라야 부디 칵 미라이비그누코
3: 마기 마타우다우나 아이기 이몽가수 마나 비사르타우 비라미니야 낙자리다
2: 가리노 나시기 왕왕상왕싱두보 이마수 팟하이독둔 핵대잣클시부 가리기노바
0: 난기두보 아이부 시티바 하이도라
2: 아이암나 뺀디 나 카타바니 칸나 나시파오바 낭나 하이리바 쿠딩 인두네락바니
0: 오 나시디 인바밤테 아시나토
2: 아이세 난기누삐니 아이는 나 온다 왕왕나 나바기 아디카르세 아마타 피라로 시로 아이기 학디라이 팜토이나
0: 마판 야암나 톡라바니나 라이카시 야암나 칸데네 한간나 낭부기 타우나카시 야암나 라이레바 나트로
2: 나테 나테 카리노 능기 와이싱도 아이 파이사 톡테 이몬 비밤 자락테 칸나 야암 끼나 낭기나 카포네 힝베니 세닝 바가야 나 시파바 세트케 하이케 바술레이테
0: 낭기 람츠 찾았다 아이 밤드레 바이크로 마닝 탐부체쿰 야레 닝몬 마팜다 야레
2: 가리 마닝 탐부체쿰 가리기노 아이보 아쑥 임몽시다 라이한닝드리바
0: 코넴터가 사티 샤진나바 아이 밤드레 사피크로 낭기 람쳇 아이 가리기 칸다
2: 낭기 와 칼세기 뉴 파나부 아독 탐월 빅파 뉴 파만데 뉴 파만데 나 거의 나 이부 센 톡다바니 하이든 믿고 아마 강다바 막히 옷 내버도 에이 가리수 신나다바니 누피니 하이든 강펌토 이 칸나 강드나 레이리바니
0: 가리 난게 까이나 미 싯다바 버터 마스 금도이 누파 말라브라 아유 누파 말라바 에이 난 좀 싯다 레이비야 사크로스로 좀 남자 아이들 믿는 게 힘든 것 같아
2: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Sat Crowdy, ಮಹಾಕ್ತುನಾ ಐಗಿದ ಮಗ ಲೆತ್ತಿಗಿದೆ ನಿಮಿತ್ತುದಗಿ ನುಪ್ಪಾನ ಇಂತೋಕ್ಬಿರಬಿ ನುಪ್ಪಿಯಮ ಒಯ್ನ ಕಯಾದ ತೋನ ಹಿಂಕಿ ಯುಂದ ಹಲಕ್ತುನ ಸಮಾಸ್ಕಿ ಮಿನೋಕ್ ಮೈ ಶಾಮ ರಕ್ಸಿದ ನುಪ್ಪಿಬು ಹಂತನ ಎಂಬ ಮಾಗಿ ಮಪ್ಪಂದದಿ ಅಮುಕ್ ಹನ ಎಂಗ್ನಿಂಗ್ದನ ಬಹಾಯ್ದು ಐನ ನುಪ್ಪಿಗಿ ತವಾಯ್ ಮಕ್ಕು ಒಯ್ರಿಬ ಸಂಸೆ ತೇನ ಕಕ್ಕಿವನೆ ಬೀಸು ಕಂಗೆ ಮೌಲೈ ಸಾಭಿ ಮಸಕ್ ತಾಕ್ಲಿಬ ಸಂಸಿನ ಕಗ್ಲಂದಾಯ್ದು ಮಿತ್ತಗಿ ಪೀತಾನ ಇತೋಂ ತಾಂಗ್ಸಕ್ಕಿಬನಿ ಕದೋಂದನು ತಾಂಗದವರಿಬ ಕೊಂ ತಾಂಗ್ಸಿನ
4: ಮೇಧಾ
2: ನಸಿದಿ ನಂಗ ಉನ್ನರರೆ ಮಪಂಸಿದ ಅದುಗ ಮಂಗ್ಲುಬ ಮಂಗ್ಸು ಮಂಗ್ ಪಾವ್ನರೆ ತಾಯಿಬ ವೈರಂದರೆ
4: ಅಶೋಕ್ ಇವಶೆ ನಂಗಿನ ಪಂದ ಸಾಗಕ್ಕಿಬ ವಕಲ್ ಮಯಾಂ ಪುನ್ನಮ ಅರೆಬ ತಾರಬ
2: ನಸಿಗಿ ಅರೋಯ್ಬ ಮಿಕ್ಕು ಬಸಿದ ನಂಗ್ನ ಐಬು ನಂಗ್ ಹಾಯ್ನ ಮಿಂಗೌಕಿಬ ವಾಯ್ದುಮ ಥಾಮೋಯ್ ನುಂಗ್ದು ಪೂದು ನಸತ್ಕಿಗೆ ಮಸಿಬು ನಿಂಗ್ ಸಿಂಗ್ಲಗ ಪುನ್ಸಿ ಸುಪ್ಪಗೆ ನಂಗ್ ಬುಕ್ಕ

동안 부세석 부생되기 마니프리 프림 세싱 따비리 아카스바니 인팔 하우징아 하키 무통 누비 중 부풍 따라니 토이타바 무탐다 아카스바니 인팔기 강라 채널기 아니수 부토름 파링 산독 부하우적으니 산독적으다바 미정웨 미터 조흠님 푸다스미가마 킬 허르사니 판 마리푸니 토이

0: 그 뒤에 이제 제사.
1: 응.
0: 이 뒤에 거의는 또 봉봉한 모이사. 아주 되게, 아, 애인, 나, 그, 마음은 또, 어르고 줄래까, 이나, 또, 어르고 줄, 아마, 아, 또, 어르고 줄면 되게 봉봉한 모이나, 아, 또, 생, 이제 할 수 있는 사.
1: 응.
0: 다, 그, 다.
1: 거의.
0: 응, 그, 나, 야, 아, 그, 다, 다. 아, 그, 이제, 지금, 이,
1: 저도 올해 내년 간대 얘기니까. 허허. 아, 그러면 셀 와클타 미네드르가디 파나강아 수 파나사가 수 모두기 와로신도 모두 프로그램 모이 되네요.
0: 아허. 아가 아이나 아까 이거 뭐 아까 엄마 뭐 하이제니 내가
1: 다. 파니 다피요.
0: 아 조금 뭐 안테 그 또 어떻게 할 거.
1: 음흠.
0: 아디가 나 자기에 그게 뭐먹는 만이 뭐 어디가 아 뭐먹는 피세다.
1: 허이.
0: 아디기 만이 뭐나 뭐먹 어디가 피세다. 아고 오늘 내리 전화 줘 그게 따오라 보면 엄마 그게 비즈니 되기 와이가 그 비비기 되나 차.
1: 음흠.
0: 뭔가 저 그 오늘 내리 누가 집에 가고 거.
1: 허이허이.
0: 조금 뭐 미워해 미안 진짜 차.
1: 음흠.
0: 그 애니 자가 아무데 거. 에 돌아 아가 불러가 거.
1: 음흠.
0: 한민 나가 거 차. 거기 너무 두기 와이가 누나이가 아이지 아는 게 수부터 거.
1: 음흠.
0: 아들이 애니 아말레이가 아무도 비슷하고 봐. 인도 레제다 마기초 아코이나 마기 누가에 비슷한 목사 타고.
1: 호이 호이.
0: 올린 대학이고 통대 빠우 비전이에 그 사람.
1: 호이.
0: 아, 칼도 수 누가에 보고 와리입니다. 아두가 수분 배기와 품주 차다 봐. 그 굉장히 또 좋고 할 때는 매 암집 불러가
1: 한나
0: 하라보다. 아우 아두기 오이지 뭐 미가 누가에 타고 마기초 아코이나 와 칼도 수 타고 뛰고. 아두가 이제 거기 아래 입을 주 봉원다 아코이나 그 몸을 주다 믿나 봐. 아주 되게 마야함도 그게 스마이도 되나 지금 몸을 내려가지 거의 진짜 운나라지 운나라가 하다 동고에 가서 거의 올린 날이 되나 비비리 그 밤심을 주고 흘러올래다 거기 와리에 무슨 하고 왔을까 사
1: 호이
0: 호이
1: 아동기 와칼론 얌나 목파제 다선자리 거기 프로그램 오피서 싱나 수이탁 동무 싱나 kari kamdo ba masigi matang da sinbirak pa haibudu masu matamgi matungi nangai minerase aduga haijening go wafam masu ekoi miyoi basidi pulap pulap punna lai mineraga mayam toro khondana na lai mineraga nungai jaba koi jib kanglup amani hainasu hainari bani hek polak pudagina koi gi chawrok pasangla ko matam sidagi di hauraga nomagi sintha pangba thabak inkhang subu chatpa aigi hingnana bigdamukta tansen bhai bisina mapung oiraga maru mapang tinaba aduga aigi loinaba mayam singse tamna tamna lamnarakpa maru mapang sing lamnarakpa aigi sinphamdu de hena maru oikiba aduna chahi yama ba matamda maru mapang sing sunapunba mayam loinaba hai bisimaksu akogi puning wakhal se harauna ba nungaina leinaba hona ba de yam chauba maru oiba mane hena khanje aduna zom thambireba wapamsi
0: awanunga ha ba chidi sa kuji la to ina tam abne chidi ai ne pok pong moi a de ni chon na chok pong moi sang na ha de ha de ta chidi loi na la ga da dum la ga da
1: ma ne ma ne ya me chum bo fon
0: ma ma tung ina koi na mayok na ba ta ba ni cha
1: adunga awanunga ye du bo koi ma sen ta thok ta sin tong no bo ina ma yam pun na awanunga ina no min na ra ga koi sigum botang jam lo min si haina haibi bani am namung nuai je kol to birak patharum sarga bi ba adom bo han na na thagat chari matung tarak patharum sing de su sarga bi haina nalok chari
0: thank you
1: thagat chari adom su

아가스바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다 동부 아무카나 따라놓으리 산독절이와 FM에가 할사모험 다스믹망아 하우직궁팡원스들한 독절이 아리브 마니프리플마마디 마타미세이싱 구독이 할머들어 굿절이 샤프비 필름덕이 아람밤 자문아 데비기 콘절다 콘서버 이보정으로 세령과 마디 아리밤 샴샬무나 세랑바 필름세니

건젤 음숭 콘탕 토르무스기 마탕다묵 다비르시 넘와이템 솔렌드로기 건젤다 브로젠드로 워행자나 세이랭바 무타미세이니 담미나시.

0: 아유 민당이
1: 민당 살살 부드러 민당
0: 아유 내 싸우는 거 들어가게 아니 이놈은 나 밑에 저런 거 바이트 저런 분에 나 이거 엄청 갖고 이렇게
1: 해도 어이 너는 우리 남 탁 들었어 아기 빛 샤마야 함도 무제히 만 오토
0: 가만히 오도 이놈
1: 빛 샤 오토
0: 가만히 오도 이놈
1: 빛 샤 생도 오토
0: 가만히 오도 이놈
1: 빛 샤 생도 오토 빛 샤 오토 빛 샤도 오토 강불아 얼마나 살을 양아 봐
0: 아이고
1: 내 살을 양이 양아 봐
0: 난 그달래 얘 난 그달래 얘 밑까지 뜯는 게 뜯는 갈등 아래나
1: 이거 아이고 말이 얘도
0: 공어 땀땀 풀어오게도
1: 게 아마 텔레마 하꼬라
0: 야래 이거 야래 야래 아대한 공내 퍼질래도 그래 이거 하는 거
1: 넌 빠샤 한 개브라 할로 해브라 아이 빠샤 한 개브라 할로 해브라
0: 빠샤 할로 해브라 또 하도 그때 대하 이거 너 아이 빠샤 할로 해 되네 이거
1: 넌 빠샤 할로 해 하디나 넌 아이나 하이비 일라가 이기 퉁 임베타 봐
0: 그리 더위 너
1: 아이 아빠만의 비파봐 얘는 바하파
0: 아빠만의 비파봐 얘는 바하파 이거 뭐 되냐 뭐야
1: 다시 봐자
0: 그리 안가 뭐야 이거
1: 다시 봐자
0: 하나 대는 건 뭐야 이거
1: 제 당지 봐요
0: 하든가 뭐야 이거
1: 당지 봐요 아버님이야
0: 나 대는 뭐야 이거
1: 당지 봐요
0: 아 아버님이야 나 대 이거
1: 아들 봐요 산티아도 바로 이걸 지내거든니 아들 아이 길람 비디 구르오리 마치 못 봐도 당들 아무것도 틀리가 하나 뭐
0: 이거 이놈도 맞다 이 타블레이 트로에미.
1: 아이
0: 이봉이 공반도 유동적이 아두가 이봉이 아마고 채무조지 생색이니 이봉이.
1: 야 이까 강빈모네. 아이 고비에게도 불시다 와플레이 뛰네. 아이 와주 산디하마 탄다니냐.
0: 빨리 이봉. 빨리. 아이 오늘 저녁에 야 아이 방독해. 야 이까 주가이블레이 때. 아이 방독해 미 할게 야. 아이 할게.
2: 이씨. 맞다 미사티 잘했어. 아띠, 마봉이 술래띠, 마봉사 술래띠, 산디야 술래띠, 단자하시디 흥먹고 비를 신나게 바타박도 방조로도 짭짤하버리시야. 아두부, 너 시시 뭐 해봐봐 아두부, 난 피해도 주인 따오니 해봐 오면 다리. 이씨, 마담이 짭짤하시야. 라 아닌 캐다, 감동이 떨어지디야. 이씨, 라 아닌 캐다.
1: 야, 대마.
2: 와.
1: 시금무 잡을 때 막
2: 뭐야? 남은이야 합기라 또리에는 다들 얘기가 싱들랑 토기라 남고 시다고 나보다 타박시 그땅 토나 방독시 이때면 반응 이행이고
1: 야 이때 막 이때 막으로 에 마이 바 에 마이 바
3: 다비고
1: 시아로 제로 시아로 제로 사람 제로 바로 시아로
0: 남모이 남모이 나이 남모이 남모이 남모이 아픈 남모이
1: 에 마이 바
0: 되게
1: 에이
2: 남자
1: 이거 뭐야?
2: 남자 뭐야?
1: 미쳐
2: 고려해봐 남자 아이고 이봐 아니 형 쟤네 들이 봐
4: 너무 사랑 너무
2: 사랑 미안해 나 말로 좋아하노 나 말로 좋아하노 나 못하고
5: 해결해 해결해
2: 뭐 이봐봐
1: 조인아
2: 엄마 이거 나 이런 건 없네 이 싸움 타워는 틀리면
1: 아이 쟤네 호출 한다 호출 한다 반응 아니야 이분이
2: 이봐 이봐봐 자지
6: 오 아이는 거의 내 신놈 아니고 이샤다 이샤다 오늘 루네 사는 칼루라가 아이 이샤니 파 파고들 거의 하는 거 더랑 떠봐.
2: 나는
6: 내가. 나는 이는 내 할바 아야로 강거니. 에이 가시면 자. 너가도 보고 나는 잡어. 이래.
0: 너희 더 보자라. 비만하니. 비만하니. 구비를 술래 어디. 마바님은 불신을 파악을 해보자라니 너가 이래 떠오르실 거리고 내 떠오르시고 행남을 한 비티보다 약고 젤기 조금 만웅가 분시에세 로봇땀 끌어버리네 이보 그니 너 이나들 또 그다 보세요 아이씨 아이나라 이보시 불리스키 좀네 그이 기는 시에는 소문에 대고 나도 알아들아 아이씨 잘 그러게 아이씨 잘 도와야 돼
1: 哎，来嘛！哎，
0: 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
6: Koi gumba shuning dengan lem mesin pamba kangbu sini masih hengkel petagi. Lebah sini orang hengkel lebih ni. Hey, cero, uro, lokal mana tempat masih?
0: Nanti, nanti ayam jadi mana saya? Ayam jadi mana? Mana ayam jadi
6: mana? Hmm, urat.
2: Ina, kau yang lagi muka bana bana umai biru mesin lah. Mina tangan tiada petagi siapa mesin kartu ni nauri betul. Nang ayam ni sah ni.
3: 你是买什么？买银来做啥的咯？嗯，好，好，好，拍一拍，拍。我爸爸那里存牌子都唔代表，哎，家里么子还在咯？哎，家里么子也是咯，哥。存着，哎，还不多。好像一样都不打人多。哼，一啥子的那地，我爸爸不属你，哎，不属你，哎，可以不是东那哈了么个呢呀？有没可能三百几岁？没事，我朋友有个千里么偷狼啊，等你。关于还比的是不？
6: 该是怕打比都没话不？没办法，怕嘞怕嘞，没办法那里家里应当啊，对面来个不认得呢呀？哎，有么事来咯？哎呢，刚看到你来的，看旁边我晓得呢，哎，一巴掌俺们走了，哎，那什么事再去个？哎，有么事他都不叫再去个？哎，该有我了不？
4: 妈嘞，恁来不我回来，恁那差人那让骨身都不好那不得，你甭哭的，莫打骂人，心里那么恼恼火那里？哎，恁你们我是在家里不偷，哎，该去看我哎，
3: 哎，该怎么的啦？
6: 能，蒙我去的买一个大那顿啊！满头家都他只那个，蒙我去干那弄个活那里，哎，一只双那弄个活那里。是啊，山大拉里有那么多个买一百双么多个，先开了白酒去吧。阿哥们，你们啥尼把古贝尔布弄个来都弄可以，弄个古贝尔布来都弄可以不给买呢？弄个破些个那啥尼把跑过来，他啷个听着哈给那头啷头啷咪吧？是，啊，我是大的，没啥俺们这都拿的来的不一下子呢。妈妈，弄个没那么的里的古瓦里有都不，哎，一些那些来不能给呢。
3: มีอ้างชกต้นนาต้นเลยไปดูน้องอาโมบุมวยแบบว่าน่าว่างเลยเราพี่เลยน้องชุ่มมังด้านยุ่งทักตะกี้ชิงให้เธอละก็น้องตาเรียนน่ะลาบุตรว่าอ้างอาโมไม่ได้นั่นเต้จนทางนี้มาควงกันสาราลูกปลาเลยเรียนที่รีบีอ้างอาโมไม่นั่งกูมีใช่นั่นเต้ไปเลยไปเลยมวยแบบว่าน่ะเนี่ยลำนานไม่ลำนานดิฉันหักกันนะไอ้วัดตัวไปน่ะขั้นเลยไปดูนั่นเนี่ยไอ้ตัวนั่นประมาณปันที่ตัวกี่เดือนสุดเนี่ยไอ้วิสักครู่ไอ้ตาให้บิวไอ้ยิ่งยิ่งเลยไอ้ม
6: 시부낙나 미연의 우방감대 미연의생의 말했다 가이붕 따는 어버낙나 실리 하우키바 따라 아들의 수고사 희샤기 당 하이찰럭보다 아이고기니 더욱 벌겨산들어나 대가오라 이봤다 하우진의 트리포라 하이는 강렬히 맛밥 멋지다 자이당범 로키 마다마두기 대가오기니 더욱 아주 서우나 아이고기니 더욱 미토니 미안니 리퓨지 하이는 로키디 마두기 먹었다 닌 더욱 언론의 기바 고밀람이 보내막 잠시야범 삐기 군다라이다범 삐기 나시 화구도 군다리 자이터의 군다항이다 브라미지나 거기 이래시아까야 난 파워인의 파드는 부기 나시 파워보다 만들레 자르기야 고에베도 군다라이 따리 마쿠이 사다나 보다 싱가두기 멀었다 마이테이 하이버 자티의 시부는 치자버더기 마쿠이는 브라미지도 마금 반크라버디 브라미지 온크라가니 고에는 큰버더기 나시 파워보다 마사기 사이 말부 목라 소르비 레샤비 야오리 거기가 분부샥도 마면 샤가나 보호나보다 나하나 숙가나 워크라지 테일버시까이기나 나시 임무가시들 레리부 마신 목보아니세 미토업나띠 미야나띠 리휴지나띠 마코이 아이고 이리샤 생각되기 싸다한 억다니 마파남도 무슨 한절했더니 아이고 야쁜 걸 살다 보면 사겠다고 혼나보다 아이고 이리샤 생각시고 곰제 닝들이 봐 다시 닝들이 봐 능이 낫고 얻어 아이 낙동남디 아유 낙나 밤이 바시 말해야 마시다 낙나 똥떠 닝 더우니 힝 허구더라 내 들어가 미안 뿐내 힘이 나구더라 야이 샤로 무가다로
2: 엄마 아이는 난 기분 알다니
3: 라 아이고 몸이 비만 나와 저씨가
6: 그리 너 놀라이 나시 목포하노 이렇게 입어 피우면 시까리노
3: 담어 담어 에코이 유무시 타독 들은 자세르게 담어
6: 놀라이
3: 이때 임마 에코이 뭐 유무시서 정접한 비비키바 아한 분의 밑 두목다다 이때 임마 뭐 아이네 임마 아막니 아이네 큰저기 나시는 아오기 시작한다이 아로이 보맞던 맛이다 이 진신의 이마하이나 북단 곰사람게 이마하이 봉하다이
6: 이마 뭉가이 하벌로
2: 나이나 때마 봉하오 꼬롱야
3: 이따 이마
2: 이따 이마 나기나 봉물란게
3: 이따 이마 란디 이따 이마 디 란디 라리부디 나나오 에코이니 이따 이마
2: 뭉가이
3: 이마 토이비 너 Shut up. 이마 바바 이마 색.

마당 아시다 나시는 미당 아마디 하이엔기 탐사리바 더럼빠링 마암다 삼랍나 닝생자바 로이제리 아가스바니 임팔 허직 란톡제리 나하롤기 콘젤

0: journey chat pa matam da theng narak pa awanu ngai gi matang da su hai bi
1: paisa je akoi isana hana loina pu thok je aduga department na kona hanjan ba na dumai na lai hanjan ba je only moi bhara kari kra adugum badani asi gi sat pa da wa ba journey je mathak ta chalak de nungai le aduga makha da koi train da koi miyam ba gi train da dumai na posu khyam pu dongni na guwahati tu akoi na jatoi ba jaga adu bu ta dum sat pa da train da chat pa yau matam da awaba yam yau ba le dugi de tumba matam nai da ba jawa matam nai da ba adugum ba gi problem awaba di khran nang khonara ga di mai pa kan ha ba gi awaba kaya tumoi na ram laga
0: ꯑꯗꯨꯝ ꯃꯄꯥꯟꯗ ꯆꯠꯄꯁꯤꯗꯤ ꯀꯔꯝ ꯀꯔꯝꯕ ꯃꯐꯝꯁꯤꯡꯗꯗꯤ ꯆꯠꯄꯤꯔꯨꯔꯦ ꯑꯦꯛꯖꯤꯕꯤꯁꯟꯁꯦ ꯅꯤꯡꯁꯤꯡꯕꯤꯔꯒꯗꯤ ꯈꯔꯗꯪ ꯄꯟꯕꯤꯌꯨ ꯗꯦꯜꯂꯤꯒꯤ ꯄ꯭ꯔꯀꯗꯤ ꯃꯦꯗꯥꯟꯗ ꯑꯦꯟ ꯑꯦꯁ ꯑꯥꯏ ꯁꯤꯒꯤꯗ ꯆꯠꯈ꯭ꯔꯦ
1: 거 미미 로이나바 미명이 뭐이 모공도 우러가 얌 농아이자바 데 뭐이 파잖아 홀도 파잔 셴바 아데 코이 미암 락도 뭐이 레스폰스 로버 코빠 두기디 얌나 농아이제 가와 보스 쉿바기디 가와디 캬디 쉿 키드레 아이나 콰이데기 포존 반농아이라 키범 펌제 델리도이기 하리아나다 수
0: 농아이 론바 하이비심박타부 동안 동안 바마익 마야맘수 톡투나 듬로네 아다시데 토이바 마익싱시 이제만압 이제데기 이마데기 탐비하우이 하이밤수 판비레 마시나타바 이샤기 와칸나가 사가르가 부톡피히바디 야우브라 나트라가나 아노바 마익싱시나 가나데기 감동나 탐미 시마탕데수 탐비
1: 마예키 마탕디 파몽랑아 포타주 툼마주 에 프리론발로샬레 보타라게는 보타마탐도 꼭스든 바이토라니 고닥다듬 종다라가듬 론부지야고 하나기 할라마나 탐비람바 강바데기 코이나마 똥탐스바 메약수둥미나 오더토록부터 야르거데듬 론제
0: 그리고
1: 자히 쿠딩이 이사기 오이바 와칼론데기 마이엑세둥 카라디둥 부톡세
0: 호이
1: 이사나 부토가 로라가 시파자브라 티브라 하브디디 아코이쇼 용코나 아이나 항바 아이나 시 와칸제 칼라가 부토 이니에나 아나 파자라가나 파제 시기당 샴도가 저시 파제에나 바이는 아두기디 사히 쿠딩이든 부톡세 노노
0: 프리세 로라 파마탐다 세가 깍락파 낙상 깍락파 마탐다 마옹 타르가디 프리세 세페가 타르이도리 바네바 아두나 시기 마옹 말린 타나바시디 까마이토로가 토비 아둠 하나기 코이도 마우사데기 토르포 마옹세 아둠 토브라나 트가나 아노노바 시토르가디 파자가니 스마이터로가디 몽타가니 간 칼라가 부톡피버스 야오브라가 마인도이
1: 프리세 디자인 코딩먹기 세가각방아 코트바 마나데 각바 마나데 비나 비기 라운드 라운드 이 오브라 코트키스탄 마이마이 미 코딩먹도 이 아빠마 코딩먹도 이 로이나 론방암제
0: 호이
1: 아두가 하나데기 홍나주 아남바나 감만 오이나리나레제 타바카이비 비 라운드 춤바당 자나라메야나
0: 호이
1: 아코이나 앙앙웨이나이도고 하우지키 마탄다 디자이너 산지기 마퉁이나 마야마마 마이마이 아빠암바 디자인 마얌 하이럭바 이 아코이나 주둥 와칸 칼라가 듬 부톡사바 시데 아깝바디 시엠바디 아마탐마나드레
0: 지마 프리덤 론바 마탐다 얌 파자나 로라바다 하이바타리 레프트나 숨 론바 마탐다 누미케 아니 묵티 짱이 프릿 프릿 기마기 마 옹두기 자오바 상바이 마퉁 인브라
1: 프릿 기마 카폴레 노마들로이바 프리스 야웨 아두디 론드레 코이나 카이노리 노마들로이바 프릿 아이즈디 미던 리트바다디 라스팅웨 동나트란 라스팅웨나 프릿 아모이나 파자나 론게 미럭틴들레 란게 립바기 론타라가디 누메 쿰니 삐아바다 쿰니 하이제 사바 투마마탐 나이폰테 프리스 로이나 호나도이니 미야마기 비나바기 응암나바기 아두마이나 로레 아두가 파자나 네나타나 로라가 누메 망아니 오버콧 쿰바기 사이즈 아소블라크라가 아톤비 쿰발라키다가디
0: 누메
1: 꾼니 장베야웨 트랑아니 장베야웨 타마 장베야웨 디 타박타박디 왁디 마카즈 볼레
0: 마시다 시즈나리 발랑 싱시디 가르망 마칼기 랑싱 시즈나바기 하브디 커스터머나 둠 하이비르 아갈론 오이바니나 퀄리티 레이트가디 파무이드리바니 미나소 아두나 시즌나리 발랑시디 카르마 마칼기 시즌네 아두가 코이샤이다둠 아파마 마칼기 랑 시디 팡비라브라
1: 팡네 마니푸다 코이랑제 미나 바자르 이 발랑 레이라가 코이데 비라팔랑제 론 와이 카이노디 랑도 오리지널 나타바니나 오리지널 나타바 랑즈나 론 바제 코이데 마탐 주창이 프리즈 파자바 와리 라스팅 오이즈 와리 아두가 아코이나 두칸제 모이다 타가 아두마이네레 헨바시아웨 버드만 오스왈 모이즈네 론바누가이 오스왈드게 모헨나 버드만나 누가이 아두 시즈 다이렉 브란 모이바 모이 아다 버드만 컴퍼니데 일락 바포
0: 호이
1: 아두금바 시즈나 로레디 타박수

0: 맞지. 아, 너 많이 속한 비누. 아, 고시오 좀 간날입니. 이행입니 어제 티일입니 맞지.
1: 이붕어망아
0: 맞지.
1: 많아 또 우리 해. 아이 코이나 아빠 한번 티르게 하이브슈 야다봐.
0: 아, 맞지.
1: 마사는 강나 부실럭 부실났다봐. 나 코이니시 미 코아이가 많아 들어버리네 이붕어. 나 코이시 마땀 헤멜러버리네.
2: 부모
0: 임마.
2: 망아 세 아싸 타 우세 아
0: 임마.
2: 에코이 왕토이도 이루자 우리 이마가 와리 사시
0: 임마는 와나 물론 비래.
2: 와디 와디 이마는 론자디 까나는 론게니 이마디 이마는 론바사가 탁바 팡다나 시가 다우리 브라캉
0: 하이 하이 임마.
2: 이사는 바니 소바수나따바
1: 이모 망아 에코이는 혼나버 뿜는 막수 아리엠바다 따
0: 맞지.
1: 미기 마사 이까이브 능부 욕을 버니네
2: 마기다 막 파나바 하이드나 만두엄 자호에 코이 마야암나 아마 칵 실루 바부 아묵 또이 발란자옥 토이 아두나니 능원다 깐나 시나리시
0: 호이마
2: 마기 바투원 나꺼 마야암세 루홍 바기 바투원 아마 떼헤 야옥디 수라 코론기 바투원가 마마나 바기 마차 루홍 바기 바투원가 니라 이시 나한 엄마 바자다 이마나 비마 탱내기
0: 아
2: 이마 마나 가리 하이나 한가 깨이부 나 수가야 수레 한가 임니냐
0: 아 이마디 가리 군비랑 게 이마
2: 아싸이 하이 판매 강다다나 수가 라이트리다 나 하이르가 레이토어가 눕나이
0: 오오
2: 나띠 이부와 아이 코기 왕토이 각다 수나띠 난기나 감도바 나 코이 아니 잡 마나이니
0: 이마 가임따와 비루는다 오자왕 토기 하는 방토가 아이주 방토도 그슈 단잠이 샤샤다 바이타레 코이 이슈 이마 호이 바지 칸메다 얌 누가이 드립니다 이마
2: 아이 코이네 티게 하이베수 야드라마니나 아무바라 앙오바라 아 싱다기라 한우비라 앙오비라 마나부파미 하르디 이마 호이 카림타 하이르로 모우레 수야레 마마나 바기 마마 싱나 마슈파 마갈락나다 나 사나리바 아이 코이나 까나다 락나다 하라우 때야나 레이가 더리 노아이바
0: 지금 미네 이마 이마 허이네 슈라이디에나 허교 온고 뭐 이거 온고 뭐 락나다나 사나라가 이따 하라우 그다 주나
1: 망아 망아 능네 해간 거룩 보지 마 이빠 주네
0: 맞지
1: 마나 밤이 하이베 미적도 아이 가리마다 아주 와다 하이르고
0: 맞지
1: 나 코이 제이 얌느 얌성 그러버니네 워큰 분나 칼루네
0: 수미 바지 아 거기 자히지 따라디 미싱시 강브리 강가니다
3: 에 보자
0: 에 보자
3: 사가 타보 살으시라
0: 이만에 로로 뜨는 건 사이테
3: 오
2: 이모 난 우사 타키드로
3: 이마이 타로이
2: 하
3: 나 시제 아 거기 스쿨다 아노보 간보 우사 카라 조인 동인 하이 아두기 사부터 부카라 동두리
0: 사군 동두리 팔인다
2: 아 사디 아 코이도 호렐웨나 사라시다나
0: 야 이데 이마 아 바지 이마 아 코에 묵자 자루기게
1: 아 호이 자루 이자지
2: 할락바다미 헬라디언동 나누아이크니다 이봉어 망할 마땀 망할로이시고
0: 호이 호이 이마
3: 코 이마게 홍노비시 묵도래 사실라 오케도
2: 타즈만비야 나나 리절세 하이도피르마디 낭수 오자 오이버세 빠디꾸이람마다우니
4: 아이디 하이도르가니부 타자루드라바니 시파오바 게스카 꾸이나 팅나라가니다나
2: 아두나부 셀 맞다띵다나 칸바마야마마 야우리버신이다나
4: 아도 오자 헤드미스테스도부 라크라자로 망원다 파오마디 비로이드로
2: 하우직 파오바디 야우락드리마레 헤글락바가 파오피르 오 하이두나 따톰비다부디 시나르마바니 아도 마나 눔 하이자라니다 아코네 윰다디 이마호이 따모호이디 시암 하라우라마니부 낭나 타박팡바시다
4: 하라우보부디 하라우바 아다다 눔시사나도 보딩다 타마세나 따모호이 이나모호이나 하리바 아이쇼 자토아도니나 타마시라 하나디 칼리 단자시다 이마두수냐 마사손질레 이바 강대다 이게 세 마팡 마팡해도네.
2: 아도 보딩데 탐바디 파이가이노. 루틴나 마기 마카다 파자나 레이나바. 아 코네 이나마두디 오피스 카바스나테 눅시 샤나도 욤다 둠 레저라서 누카이드디 하이드로.
4: 아이는 워딩 다 탐.

0: 짝도 아이유네 통학이고. 에이, 농시사나.
1: 니네?
0: 능, 뭐, 링단에 해는 와이더리네 강아브로. 나만아비 매암수 디나바 팡가니, 아득이 두산수, 뭐이나 로이나 덤비더리바니.
2: 에이,
1: 니네?
2: 비마, 앙앙이 뿌너복버스에 신두 수러브라. 어아바게게 레리 이행아브로.
1: 수레다 뭐, 허주와이드 소이니 영어머버니, 로인 수레, 깜떠와트리.
2: 파래 파래 파래. 비마, 뉴시스나.
1: 마모.
2: 나 아들 이브칸드네. 나만아 비가 하라오는 뉴시스나네 레미노고.
1: 허이 마모.
2: 나만아 비노 칸나바해 허라바. 마나루누. 와딘 헥타 하이고.
1: 허이.
2: 민원데 누가로이더바 안붙었다 우야디. 나원데기 아쇼이범테 톡더너붙다 고더브니고.
1: 허이 마모. 아이가 남자다 칸나바우로이.
2: 마모는 할 이세만 뿐은부터 까오고는. 라리기 암나 하이버 미 외노 보호나 거더브니.
1: 허이. 아이 라리 암간 빠두이니 마모.
2: 허이 허이. 아도 라이릭 빵땀데 땀바나 따바 라이 슈슈 칸가다바니 고 라이릭 빠라가 침파뿌 뭐 칵다나 따나 칸기바도 마땀뿌누 먹다 까오다나 보호 나가다바니
1: 허이 마모
2: 라이릭 땀바 하이브세 럭신 따리바니네
1: 허이 아이 마모나 하이리바 매암세 수까오 까오로 예 마모
3: 와 칼레이비니 슈디 비마 임톰비
4: 아 이마
3: 까리 통식이야 아하 이마 인상 세마께
4: 마 이마 인장도 아이 시험하게 이놈아 까리 시험 오게 아이 싹도 아이 좀 통어 수야이
0: 야래 야래 나만나 자 보자이 미암도 루신제르로 이마는 시험제라니 아이 좀 통하게다
2: 아이 까로 까로 까로 너 이마 덕도 까로 하영이 보자이 요모로 썰어 아 멘톤비에 까리 통식에 아이 이마 이마 주포 다루로 아이가 멘톤비 그 통하게 에이, 멘톰비 프리즈가 야오리는더라. 어두 마타오르시, 아마 이롤르시. 아시 디마 텐마 얌짜시고.
1: 마마, 까칼라시라.
4: 호이, 까칼라시라. 엄마가 마타카르시.
1: 부부, 아코이 마타카르게.
3: 호이 호이 호이. 까로 까로. 나마가 레미나루로. 멘톰비.
4: 이마.
3: 이마 순창생게. 까리오이네 통시게. 나도 생리면은 심지어는
2: 호호 아이심하게 아이심하게
0: 야라니 이마 이마 보타비루로 모이타모나 로이 심지어는이다
2: 호호 아이심하게 이마 이마 보타루로 디비잉어그네 파제노 보타루로 우린 작루어가 하이라기
3: 호호 아두디네 이마 보타루로
2: 호 보타루로 보타루로
1: 대입세 아이 콘비를 라오바
4: 이자 콘비게 마마나 콜라가 히톡시과
1: 하잉데기디 마마나 콜라가 툼바 팡아르이과 아이 보딩데 암레닝데 뇌메 암나레요 하이버기 레이두이니 마마나 오자오이 부자트디 아이 보딩데 카슐라이라모이다바니과
4: 능시사나 타 쿠딩기 마마나 능 우나발락토리시디 마마수 타기 돌로팡아니 아두가 카레레르가 아이코에니게 욤 동안나 사라니 아이코에니 힝바다 바샤상이다나 라이릭 담바 셋바 자바 히롬 쿠딩마 바샤기 타방 악더니
1: 아
4: 마마나 오자오이 바자케도리세 아이코에니게 파나바니 난 각다나테 보딩데 레게도리세 아테이 미마야 마마슐레이리바니
1: 아도 마마 수티 토록바 쿠딩기 아이코에니고 이바사시과 아이기 바바도 레이라마디 아코에 홈 뿐나 코에바 짭민나 거다바니꽈
4: 농시사나
1: 아이코에 스쿨기 이마나비 카라디 마파나 둠 틴비레이 아이기수 바바도 레이라마디 아이부 스쿨다 틴비니꼬 마마
4: 영웨 마파 레이타바 앙앙시 난 카타나띠
1: 마마
4: 아테이수 마야 마마 레이리바니 아두가 마마 레이타바 카야 마수 레이리바니 난기디 마마레이시디 마마네 힝이버시 난기다 먹다니
1: 아도 마마 바바기 마마 마파디 레이리브라
4: 호이 레이리에도 가도르게
1: 아생바디 아코이기 움세 모이네 레이바 움도도 오이다우니과 모이네 시다 레이오 하이버기니과 코이네 레이리세
4: 옹웨 낭 포카다바 쿠이렉트라바 마탐다 난기 바바도 레키다바니
1: 마마
4: 아두다기 아이보 움마도다 레이바 야라로이 하이다나 안토피라키 낭시 마팜시도 보키베니
1: 마마 낭양 와람니보 बाबा लैतबदा नंग याम कपम गनी अदो आगी पुपुगा बु बोकदो आइबो केम तनु सिदा जानी को मामा
4: अदो पुनमक तो हौजिकति हौख्रे लोयख्रे पुनसी हाइबसे अवाबसु नुंगाइबसु अदम थेंनागनी अदो नंग दिने थौना लैना हिंगबो गमनबो हनगदाबनी मिगी मपान तांगलका हिंगोयदाबनी को वाखन सोंथारोयदाबनी करीगुम्बा अवाबा खुदोंग थीबा तारको मतम्दा पाखटपगी महुत्ता करी पांबाई लेगेना खनगदाबनी को
1: ओय मामा
4: खुदोंग थीबा थेंनबसे मी मी दुगी मराय बक्ता सुले अदुबु लौसिंग सिंग बताय मी फत्ताबसु यामना लेई अदुगा अफाबसु याम लेई
1: ओ
4: अंगांग फाबसु लेदो अंगांग कनबीबसु लेई हुरानबसु याम लेई मिंगोंद पिथोकबा दान दौबसु याम लेई सा सिंगी मसा ngak thok janaba pambai di karina oi khangbra
1: khangde
4: ai khoina lamlakta sa thengna rasu mi gi yum da chat pada hui leirama su ma khoi da khoina ki ri bese kari tor kani hai bigi no khangbra
1: a chigla kani hai bigi ki ri ni mama
4: to to to to chumme adu ara di ma khoi gi maya du na ma khoi gi khulai ni natra
1: au
4: maram maduna ai khoi gi khom khutna खुदोंग थीबंगा थोकपंगम लत्रकांदा यान ओरसुसिकतना नानथोकनबो होनगदाबनी वान हौरकपा लाइबक थीबमपो ओइनो पोगलकपा कयामा तुंगी पुंसीदा माई पापमी ओइदुना नुंगायना लेनखिबा कयामा सुयावरिबनी
1: आ
4: नंग सिंडरेलागी वारी खंगिदना
1: होय आइदी मामाना हाइबसे सुकाउकाउर आइदी आइगी मामा लाइबनिना लाइबोयाम फैको मामा
4: अदुनिदना इसागीदमकता मामा लैरिसिदी नंगी तंगाई फदबा खुदिंगमा मामानाने कायम तो वालहलो यंगवे लारिक तंबा फंगदबा कयामासु लैरिबनी नोमगे चरा अनि सुनो चाबा फंगदबासु लैरिबनी फीरोन फजबा सेटपदि लायरदना सेनिङाई लैतदना अमोर अकाय हुंदो फंदगी सेगाइबा अमनबा फीरोन खोललगा सेट इनबा कयामासु लैरिबनी मखोय सिंगदुगा चांगदमनरुरादि नंगदि लायबो याम फैको
1: मामा
4: सुमद्रने मामा ना हारी से
1: आ ओए चुम्मी मामा अदो मामा
4: आ
1: आ आई वाम ता हाई गे ना
4: कई नो करी वान हायो हायो ने हायो ने
1: मामा मामा नंग आई था दो गजत की नु को
4: मुशी से ना कई नो कई कई नो नंग हाई तो कब कर करी गिनो करी गिनो मामा ना
1: ชาทาดูก็จะไปนูเช่มามานั่นเนี่ยนังบอกกันไม่ได้ชาทาดูนังยิ่งเดิมกันเนี่ยมามานั่นเห็นไหมเช่มามานังใครยิ่งทำไมหายหนูฮะใครยิ่งทำไมหายหนูป้าป้าหายยิ่งเอ็งก็บอกกันนะดิมามาบอกยุ่งป่านนะบางทีวันนี้เหตุใดมีเนี่ยนะหายไปแต่บอกบอกสุดอดมีอาบเนี่ยมามาจัดคดี
4: ไอ้เด็กก็ไม่ต้องนี่มามาคุณสิสนะยังไงคุณสิกับปุ๊บกับปุ๊บก็คุณรู้สิมามาว่าให้มามาว่าให้กี่ยังไงไอ้นั่นน้องวันตะการีให้ฮะคุณสนทกันว่าให้ดราเฮ้ยเฮ้ยมุกคนนั้นทำไมนะเฮ้ยเฮ้ยวันนี้ชาวบ้านอะไรดีไอ้คุณจะมาบุกคนหนึ่งงั้งไงข้างวันจะด้วยมุกยืมชิดาไปเลยบิดเรื่อยเลย
1: ไม่คุ้มมามาแล้วที่ให้รู้หนูว่าจะขี้หนูเสียอินเดียเนี่ยมันสาวรักกันนี่
4: ให้รู้หนูก็มามาอืมอืมค่อยค่อยพัดเลยพัดยังไงนุ่มชีสนะนั่งสู้ให้ยังได้กี่บอร์ดิ้งได้เลยครั้งนี้มาคุยหน้าตัวไม่นั่งงานเลยบ้างสู้ตาเรารวยมามาสู้ทับบักพังเงี้ยตัวลดจ้าเรนี่ยามทุนนะอีบานี่ยุ่งมาจ้าพัจจาวามาชาเรนี่แต่ยังนั่งสู้ซุ่มซุ่มเจ้าเรนี่
1: อ่ะ
4: คลาสสุยามาเรนี่ยังไงนั่งนั่งไล่ดิมาปุ่งพานาตำทัวก็อาจจะอุบอุบไปชาเรนี่อ่ะทุกค่ะ
1: ไอ้คุยนี่น้องไอ้นั่นเลยด้วยนี่ก็เฮ้ยมามาไอ้ดีมามาอย่างนุ่งสีอืมอืมอะดูมามาอืมวารีลิบิโออะไอ้ยังได้กี่ดีมามาก็ต้องมาสุพังอร่อยวารีชุดตาบะพังอร่อยอะดูน้องวารีลิบิโอบะไอ้วารียำตานิ่งยี่บ่เสียไหวไหวไหวลิทัวกันเลยเดี๋ยวนะอ่ากะรีวารีลิสิกะโอ้ไอ้เนี่ยปากขี้บ้าลายอะมะกี้วารี
4: लिरके
1: 리비오 엄마 아이암 다닝에 보세.
4: 응. 이거 마타 마마다 누피 마자 아니가 누바 마자 아마가 목회 오험세 얌 루나 디나람바.
1: 응.
4: 목회 오험두나 알라마가수 아이암바 마탐다 아돔 루에나나 잠이나바.
1: 아.
4: 징야 담야다 잘라수 람박다 라북다 산아바 잘라수 안도 하우라 하우라가네 헤헥 잠이나 람자니
1: 아
4: 먹고이나 할락보다 개곰바 탱도 크라수 안도가 잠이나 크라디 먹고이 먹고이기 마마마 빠두나네 세비다 자니
1: 오
4: 안두기 마밍나 포이누 거우자네
1: 포이누 아
4: 먹고이나디 가가 포이누 가가 포이누나 좀 거봐 포이누디 마좀 달래자바 자니
1: 아,
4: 되게 노마 누미당와람 오락바두아이다. 모호이 아홈나 보이노 하우라가냐 산아바 짠나나바기 안두기 염다 짤루보다 통로라가 레라마자니.
1: 아,
4: 아즈다 임탕나나 레이바 이문기미 아마나 찡다 싱잔바자키 하락바다기네.
1: 아,
4: 모코이쇼 찡다 좀 짤라바. 보이노기 싱잔바도 모코이쇼 야우비시 하이드나 젠젠다나 찡롬다 짤크레. 모코이나 찡콩 요록바다 사는 먹이 막 콜라마타래도
1: 아
4: 우와 나비싱나 마야마 하고니나 사도 가다이들레기 하비도 모이나 우와 팡드라바
1: 아
4: 아데디 가카포이노도부 가다이들레이브농 따티루시에나 모이미암도 하이나라자니 사는 강유부도 포이노도 외로마디 감동니에나 모이마 센세 바카나라자니 눈피마 자만하네 얌땀나 장신드나 예우보다 까이야마나 가리 노마 라카다바기 모웅다 강드나 레이브도 우루레 이사데디마나 빠라빠라빠라 라가마 코이다 담마레네 아데데디 카이도 마탑 가람나 탄톡시게 나 모이마얌도 카나라자니 데숨 카나바두다 아 카이두나 라카다바기 타우리바 보삭두디네 모이노 우바팡데
1: 어
4: 아두부 미아테이슈 싱잔바 마타 우다바니나 징룽다 포이누 마톰 탈레롱가네나 무이마얌드나냐 하이나레
1: 아
4: 안데디 포이누기 칸바다 마코마얌세 얌나 와나레
1: 아두데기디 마마
4: 아 안데데기디 마코이디 와칼레바 낭낭타니 가리 우바이 도르가 가이두 젤헨 기시게 하이나 카나레
1: 아
4: 마코이나 우마사카라 얌투나 텍라가 마친둠바 제이 아마맘 빠이나나바 셰메
1: 아
4: 아두가 마나아풍바 차롱 아마맘수 빠이나나바 셰메
1: 아
4: 마쿠나마나 마친둠바 제이두 빠이레 아두가 마쿠나마 아마나 마나야오바 차롱도 빠이나리 아두가 마밋라우톡라가 마레팅토가 마콜라우나라오르가 젠신카자니
1: 아
4: 스마두 오바다 카이도 키드나 아마오드나 젠카바 아두다 마코이기 카카포이노도 싱마폴라마가 바카나 리엣나 레이브도 티나루리
1: 아
4: 마코이나 카카 나카우라가네 젠실리
1: 오
4: 포이노나 앙앙샤 나코이나 카카기 타와이칸비레 하르가네 포이노나 마코이 오흠도 꾸올라가 갑토크리
1: 오 아스 모이라 암드디 카카포이노도 카이네 차르가 시드니과 얌농시코 마마모이 흠다
4: 호이 마코이나네 Kaka, nang natanda karigi jalino. Ako'y ngayram ba yadra ay nahangi. Ato da po'y nuna niya. Noy ngayra din numitakra ni. Ay di yam to nahalak na ba. Karangan na satpa ni na hayri.
1: Oo.
4: Ato da'y di numitak sila eh. Tiyang eh. Yumdahan na ba taura si hayda na. Jinglong dagi. Para para para haminari eh.
1: Oo.
4: Ato ga mayum mayum jauda na. Muhoy nungay na potakari. Ato. What is no ivor?
1: As mama, yam no ingo.
4: Duni, kudung tiba matinerakbada, by the kiloxing putoguna. Awa bata the nabu honagadavani, harinigo.
1: Oh, mama.
4: Ado, nang hanging boarding the labor that.
5: Hey, Gemma! Master, don't do it!
1: Ha!
5: Mama! Labor, labor!